미디움 밉 견이차 그 디삼탑 틱토록 국격 미터 틴트럭 프리 격극사 삼태풍우 길허즈 아리 납문사 머튼치 둥쿵둥라 투피리롬 여카모오

맨참 얍미래 예민 항마 안쪽도만 발레 쪼글레 예민레 알러 잉세봉 힘바 묵레플레꾸눔 아게레 아주레 파트라 퍼팔레 쪼글레 카건 삼미겐 삼루누 덩덩 아니게 건누 시찬 약통 팀베인 바갑모에 납스미르 바치게 Tandik yammu ang khagan yammu tumi larik ning sang chok nu khagan sammegen samlo nu tongdong semmu I sewaru.